0: 谢主隆恩，好啦。主上啊，我同你预保你元宝蜡烛。
1: 系咩话？
0: 吉利士元宝蜡烛啊，瞓觉噶，唔系，我同你预备啲花烛，饮啦合饼，欢乐茶。